0: 네, 그리고
1: 확인 주세요.
0: 그러니까 마지막으로
1: 아니
0: 4, 9, 7, red and color, does not need to be entered.